0: 설거지가 왜? 뭐하냐 했는데
1: 나
0: 또 가라 가라 빨리 와
1: 괜찮아
0: 엄마 이제 한번 맞춰 나도 가라 가라 가라 고마워 고마워
2: Ya.
0: Sekarang mama kan jujur aja dia nggak punya rumah sih, Bob.